0: It's time for Tune In Time, and today we're joined by a sorikun, a Korean traditional vocalist and all-rounder entertainer who has been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gugak and connecting with K-culture fans around the world. We have with us Lee Bong-gun.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My name is Lee Bong-gun. I perform Korean traditional music, 판소리. 예, 반갑습니다.
0: Yay! Welcome,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Benny, one of our crunchers, is saying welcome, 봉근님,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On stage, moving right in, you have this incredibly powerful voice, you know, which just captivates all the audiences. Are you just as energetic in your everyday life? 무대 위에서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폭발적인 성량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편인가요?
1: 아니요, 그러진 않고.
0: 네. 네,
1: 그러지는 않고 보통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있다가 네. 참았다가 그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폭발시키는. 그러고 네. 있습니다.
0: So usually, 봉근 would just have all the energy to himself, stay calm, keep it to himself, and on stage, he just explosively expresses that all at once. All right. Well, traditional Korean vocal techniques seem like they could put a lot of strain on the voice. When we hear you sing on stage, when I saw you, heard you through media as well, do you have a routine to taking care of your voice? 국악 발성은 목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관리하는 루틴이나 방법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예,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리고 네. 잠을 많이 자야죠. 네.
0: 아, so he drinks a lot of water,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keep your throat hydrated all the time. And he sleeps a lot too, to really rejuvenate his throat and keep it healthy. All right. Well, to all the people who use their voice a lot, do keep that in mind as well. And you know what? I think the best way to discover what makes Lee Bong-gun so special is to simply hear your music all together. And let's listen to a bit of 사랑가 or love song from 춘향전. 우리가 이봉근님의 매력에 대해 알려면 음악을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전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사랑가 잠깐 들어볼까요?
2: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
0: Right, so this acoustic rendition of 사랑가 or love song, which you created with the fusion band Second Moon or 두 번째 달, sounds so refreshingly different.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version of 사랑가, what qualities did you most want to bring out in this version?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 함께 작업한 어쿠스틱한 느낌의 사랑가였는데요. 정말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원래 전통 사랑가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장 살리고 싶으셨나요?
1: 이 곡의 제목 자체가 사랑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So because this song is called Love Song, the most important thing 봉근 thought was expressing that love.
1: 그래서 사랑스럽게 부르려고 했고요.
0: 네. So he's tried to sing it in a very lovely, lovable way.
1: 네. 그리고 또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게 어떤 연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0: 네. So you would express your love to a romantic partner within the song.
1: 그리고 듣는 분들께는 또 이제 가족들을 또 사랑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곡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0: 아, and also depending on the audience and the listeners, you can also think about your family, love towards your family as you listen to this very song. So loving, lovable, all at once through this song is what you can feel. All right. Well, what first led you to begin training in traditional Korean singing, though?
3: 처음 전통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0: So surprisingly, it's not because 봉근 wanted to do it.
1: 예. 저희 부모님께서
0: 네.
1: 아버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0: So Bongeun was actually recommended by his dad to start traditional music.

0: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예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예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없어서 판소를 냈습니다.
1: All right. So Bongun's dad actually does traditional writing called soye, but because Bongun was not good at it and he couldn't inherit that from his father, he did something else that was traditional, and that is traditional singing. Very interesting.
0: Yeah.
1: All right. Well, among international audiences, pansori training is sometimes famously associated with singers practicing under waterfalls, you know, until their voices give out. Looking back on the process of your own training, what was an experience that involved very intense training?
2: 외국인들에게 판소리 훈련은 폭포수 아래에서 목이 쉴 때까지 훈련을 하는 소리를 지르는 훈련이거든요. 실제로 목소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봉근님께서 겪었던 가장 치열했던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0: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폭포 옆에서 이제 소리 연습을 했고요.
1: 네. So, wow, surprisingly, he did actually do that very waterfall training. He sang next to a waterfall. 네.
0: 그리고 이제 굴 안에서 또 소리 연습을 했고요.
1: And he also practiced singing in a cave too.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절벽 같은 곳에서도
1: 네.
0: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1: And he also sang in front of a cliff as well. 이 모든 게다 성량을 키우기 위함일까요?
0: 그런 것도 있고요. 폭포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성량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토굴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이제 목소리를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1: 네. So I asked him if all these training methods are to increase the volume of your voice, but he said singing next to a waterfall, yes, you are training there to increase your volume, but singing in a cave, you're making your voice a little more detailed, is what he said. Very interesting. Wow. All right. Well, you majored in traditional pansori at the Korea U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ut you also began exploring crossover music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국악 group 신한악, right? So what made you want to venture beyond traditional 판소리 and try something new? 한예종에서 정통 판소리를 전공하셨지만 국악 프로젝트 그룹 신한악 활동 등을 통해 크로스오버를 시도하셨잖아요. 이 도전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0: 판소리라고 하는 예술 자체가 혼자서 하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사실 혼자서 하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음악인 분들을 만나서 앙상블을 굉장히 이루고 싶었습니다.
1: So with pansori, you're doing it alone, right? You're the only singer doing that storytelling style music. So he felt quite lonely, which is why he wanted to create an ensemble and work with his colleagues, do music together, so that he feels less lonely, basically.
0: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음악들과 하다 보니까
1: 네.
0: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시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저의 개인의 음악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어떠한 발돋움이 되더라고요.
1: 네. So by working with all these different colleagues, trying out different genres, he was able to grow as an artist. And also, he just became better as an artist and was able to experience all these different fields of music as well. Well, you know what? You went on to win a Korean music competition show, captivating audiences with the power and emotion through your traditional vocals. Let's take a look at it together.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국악의 폭발적인 성량과 감정으로 대중을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당시 자료 함께 볼까요?

0: Bravo! Woo-hoo! Thank you, Spums. Now, I'm so used to his powerful vocals, but this very performance, it was really sad.
1: 뭔가 되게 폭발적인 성량으로 저는 그게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봉근님 방송에서 많이 봤던 네. 이렇게 잔잔하고 구슬프고 뭔가 더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우리 크런처들도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Let me read a few comments. Nordis Cab BC is saying, I'm seriously almost speechless. 말을 잃었다. 라고 해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And Benny is asking, I want to ask how he prepares his voice when singing. 노래하시기 전에 어떻게 목소리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크런처가.
2: 아무래도 이제 집중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에 집중 한 점을 딱 만들어서 네. 예,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어가듯이 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1: Wow. So he said concentration is key. He focuses on one point and he sort of connects the dots to create a line. It sounds very artistic, but that's how he does it. Now, Lomob99 is saying goosebumps all over my arms. 저도 닭살 돋았습니다. 팔에라고 얘기해 주셨고.
2: 감사합니다.
1: King_B is saying wow, just wow. 그저 와우입니다. Mikey_Bruce is saying living legend right here. 살아있는 전설이다.
2: Thank you
1: so much, Crunchers.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for us.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봉근. Now this time, let's hear a bit of 갈까보다 from the soundtrack of The Singer, the film starring you.
0: 이번에는 이봉근님 주연의 영화죠. 소리꾼 The Singer의 OST 갈까보다 잠시 들어볼게요.
2: 갈까보다

0: 할까 보다 바람도 취다는
1: So that was Shall I Go or Vega Star, and in 2020 you made your big screen debut as Hakyu, the lead character in The Singer, Sori-kun. So how different was acting on stage from acting in front of a camera? 2020년 영화 소리꾼의 주인공이죠. 학규 역으로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딛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와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2: 아무래도 뭐랄까 이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어떤 형식미가 있거든요.
1: So on stage, you have like the set forms, you know, and that's the beauty of it.
2: 네, 근데 카메라 연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가 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1: But in front of the camera, what has to things have to look natural, you know, and that's the beauty that you pursue in front of the camera. So that was very different, like stage and camera. Those were the differences.
3: 저는 느껴보지 못한 차이인데, 네, 확실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1: I imagine making a film also have got you a whole new perspective as an artist, 봉근. How was it like?
3: 영화 연기를 경험하면서 배우로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2: 아무래도 판소리꾼으로서 이제 살다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니까 새로운 이렇게 감각이 깨어났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 So he always lived as a 판소리 singer, right? But as he started acting for this movie, he thought a new sort of sense in his body came alive, and that really opened up a new perspective for him as an artist. Yeah, I imagined. Well, you know what? I also imagined that parts of Hakyu's life must have overlapped with your very own life as well. Was there a particular scene you became so immersed that tears would just come naturally?
3: 극중 소리꾼 학규의 삶은 본인의 예술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기하면서 가장 깊게 몰입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장면이 있었다면요?
2: 가장 마지막 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씬이 이 소리꾼이라고 하는 그

0: 있어요?
1: 이 부채라고 하는 게 이제 판소리꾼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어떤 표현의 도구입니다.
0: 네. All right. So it is actually a tool that all 소리꾼s, 판소리 singers carry around, and it's really a tool to express themselves.
1: 네. 노래 중에서 활을 쏘는 대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활을 직접 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0: So if there is a part of the song where you have to shoot an arrow, you would make it seem like a bow and an arrow, and you would shoot just like that, right?
1: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안아서 이제 젖동냥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이를 하듯이.
0: And also in a part where you are carrying a baby to get some milk, you would pretend that the fan is a baby and you would carry it on your arms just like that.
1: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펴서 옷자락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0: And sometimes you would open it up like that and pretend it's part of your clothes, you know. And the fan is really beautiful too. 정말 예쁘네요, 부채가 근데.
1: 네, 그렇습니다.
0: 눈이 가요. It's really beautiful, isn't it, the design?
1: 네, 저희 아버님께서 네.
0: Wow.
1: 부채입니다.
0: Pongun's dad actually 네. drew this for him.
1: 네. 제가 이걸 못해서 판소리라고 했습니다.
0: So, Pongun said, because he is not as talented as his dad yeah. to create a fan designed like this, he's doing 판소리 right now. 판소리만큼은 정말 최고시잖아요, 근데.
1: 감사합니다.
0: But he is just so talented in 판소리. All right, let's move on to our next talk now. Let's hear a 국악 crossover track that shows us a whole new side of you, 봉근. 이번엔 이봉근님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 곡이죠. 드림 잠시 들어볼게요.

0: I'm sure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listeners are quite surprised by this whole new genre of 국악. When I heard the English lyrics, the part where you say dream a dream, they immediately reminded me of the line from the 판소리 흥타령. It's a dream, it's a dream, everything is about a dream. They have that line. So what kind of story did you want to express through this song? 국악의 변신에 국내외 청취자 모두가 정말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Dream a dream이라는 영어 가사가 또 나오잖아요. 판소리 흥타령의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가 떠오르던데 이 곡을 통해서 어떤 꿈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1: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현생? 현생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표를 꿈꾸고 또 꿈을 꿈에서 살잖아요.
0: 네. So we're living this life, reality. And we all have a dream that we dream of, right?
1: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꿈인 것인가?
0: Alright. So is it our dream that we want to dream?
1: Yeah.
0: If that makes
1: 그리고,
0: sense.
1: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뤘을 꿈인 것인가? 꿈을 이뤘을 꿈인 것인가?
0: Okay. So is it a dream in which you have achieved that dream?
1: 예.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입니다.
0: Wow. So it asks a question to the listeners. Is it that sort of a dream? Or is that achieving the dream, a dream that you're dreaming in your reality? So basically a question to the audience.
1: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 가사 내용에는 네. 사랑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또한 본인을 떠난 여자를 그리면서 네. 하는 노래거든요.
0: And also there's a part of a love story in this song as well. And the singer is thinking about this woman who has gone.
1: 네, 그래서 그 떠난 그 이별한 그 사람을 두고 이것은 꿈이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And the singer is also saying that, oh, the fact that the woman has left the person is a dream. And they're not accepting that as reality.
1: 굉장히 여러 철학이 들어가 있는
0: 그런
1: 내용입니다.
0: 네, it is quite philosophical. It's not just about romantic love, but the dream that we all have in reality, what not? It's quite deep. Yeah. All right. Well, you seem to change the texture and character of your voice

0: depending on the genre. How do you do that? 장르마다 목소리의 결을 바꾸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앞서 들어본 곡에서도 목소리가 바뀌는 구간이 네. 있었거든요. 네.
1: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르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장르를 했을 때는 그 장르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0: So we listened to the song earlier, but he's able to change his voice depending on the different genres of songs that he sings, right? And Bonggun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understand the genre of the song that you're going to sing in depth, all right? And he tried to change his voice texture depending on that, and he practiced that as well. Well, we have a cruncher, 20 Mateo, saying, what genres of music do you frequently listen to? Do you ever listen to K-pop? 우리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평소에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으시는지, K-pop도 들으시는지 궁금해하네요.
1: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0: You know what? He listens to K-pop a lot.
1: 네, 굉장히 okay. 많이 듣고요. 네. 네,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0: 국악과 함께. And he also thinks about how he can merge that with 국악,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판소리 as he listens to a lot of K-pop.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crossover tracks like this can get listeners anywhere in the world, moving regardless of the language barrier, like we said. So how can international listeners, would you say, enjoy traditional Korean music in a way that feels more accessible and enjoyable? 이런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곡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어떤 리스너가 들어도 몸을 흔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해외 청취자들이 우리 소리를 더 가깝고 힙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처음에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멜로디잖아요. 네. 네, 멜로디 라인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씩 언어도 좀 재밌게 배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So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ut in order to understand a country's culture, you have to inevitably know their language, right? And when you listen to a s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ears is the melody. And as you listen to the melody, do try to pay attention to the language as well. If you don't know it, try to at least learn the language or the meaning of the lyrics to better enjoy the song. 아, 그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 가사의 의미만이라도, 그죠?
1: 그렇죠.
0: All right. So just the lyrics at least, even though you don't know Korean, interpret that. And that is a way to enjoy this trendy music. All right. Well, looking ahead, what's another new challenge that you want to pursue as an artist? 아티스트 이봉근이 앞으로 새롭게 펼쳐보고 싶은 또 다른 꿈이나 도전은 뭔가요?
1: 최근에는 이제 극대본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썼던 대본이 뮤지컬화 되기도 했었고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연극도 이제 대본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화를 찍으면서 어떠한 감각이 깨지면서 그런 또 작업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So Bonggun is actually writing play scripts, and actually the one he wrote, one of them became an actual musical as well. He's writing other scripts for plays, and after becoming an actor or acting in a movie, this whole new perspective has opened up in him. His senses opened up, like we said earlier, right? And his interest is now focused, I guess, a little towards play script writing, and that's what he's doing. Wow, great. Looking forward to that as well. Well, we're already running out of time. It's already time to end the show. But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아쉽게도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아쉽습니다. 네.
0: 네. 오늘 우리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느낌도 들었고
0: 네.
1: 지금 보이시진 않잖아요. 근데
0: 네.
1: 마치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즐겁고 또 나오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또 와주세요.
1: 네, 그럼요.
0: All right, so Bong-geun said, although this is a live show and we don't have audience sitting down, he felt as though all of you crunchers were sitting very close by, even in front of the studio right now. And he enjoyed this time very much and would like to come back to our studio for more talk. Well,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And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another song by Lee Bong-geun. It's 담장 wall. Enjo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Keep crunching. Bye-bye.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 are joined by a legend, hit song after hit song, celebrating his 55th debut anniversary. Please welcome 태진아 선생님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Wow.
1: 반갑습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네. We have the legend in the studio. 어머, 저희 하트호텍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고맙습니다.
0: 아, 정말 너무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아리랑 라디오는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1: 처음 왔어요.
0: 어떠신가요, 와보시니?
1: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0: 네. 네.
1: 왜 이렇게 제가 이게 처음 하나 하고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0: 오, 네. 감사합니다. Wow, he says it is his first time since he debuted. It's his first time at Ariang Radio, and he realized that it's such a good place that he asked his manager, why is it my first place coming here today? Well, firstly, congratulations on the big 55 anniversary of debut. Does it even feel real at this point?
2: 일단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55년이란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1: 그냥 저는 저한테는
2: 네.
1: 그냥 진짜 숫자예요.
2: 오.
1: 잘 모르겠어요.
2: 오.
1: 내가 어디서 벌써 이렇게 55년 했어? 그런 느낌?
2: 오, 시간이 네. 그럼 조금 빠르게 갔다고 느껴지시나요?
1: 그렇죠. 네, 정신없이 갔어요. 정말로.
0: 네. Okay, he says that to him is literally just numbers because you know, time just flew by, and for him, he just asked, really? I've been working for 55 years? It wasn't really too big for him because he's just been constantly working and working and working. So you debuted even before I was born, so I want to ask, what was it like when you debuted 55 years ago?
2: 일단 선생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래를 오래 또 해오셨는데요. 55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1: 그때는 이 방송국도
2: 네.
1: TV 방송국이 그 당시 때는 한 KBS,
2: 네.
1: MBC 그때는
2: 많이 없었나요?
1: 별로 없었대요.
2: 네네. 네? 지금처럼 뭐 케이블이 있거나.
1: 그렇지. 그 지금은 너무
2: 네,
1: 많잖아요.
2: 너무 많죠.
1: 그때는 뭐 그 당시 때 TBS인가?
2: 네. 네.
1: 그 하나 또 좀 있었고.
2: 네.
1: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 몇 개, 세 개 있었으니까.
2: 네.
1: 뭐, 느낌이 그냥 전속 가수들이 많았어요.
2: 아.
1: 예, 이 친구들은 거의 뭐 MBC 전속.
2: 네.
1: 이 친구들은 뭐 KBS 전속.
2: 네.
1: 이런 식으로.
2: 예,
1: 이 친구들은 TBS. 그러니까
2: 네.
1: KBS 나가는 가수들 딱 있고 MBC 나가는 가수에 고정으로 나가는 가수들 좀 네. 있었어요.
2: 예. 좀 체계가 확실히 있었네요, 그때는.
1: 그리고 뭐, 저것도 있었어요. 뭐, 요즘은 뭐 정말 엔터테인먼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2: 네.
1: 그때는 뭐 OIS 레코드사, 지구 레코드사, 신세계 레코드사.
2: 오.
1: 그럼 딱 세 개야.
2: 정말요?
1: 레코드에서. 그러면 가수들이 다 거의 전속이야.
2: 네.
1: 저 같은 경우는 OIS
2: 네. 네,
1: 레코드사에 전속돼 네. 있었고 그때 뭐 나훈아 선배서 다
0: Wow, okay. He was teaching us about how the industry was like back then when he first started. But compared to how nowadays, there's just so many channels, so many streaming sites, so many just broadcasting stations. Back then, it was only like 2-3. And also the same with entertainment companies. Nowadays, there's so many labels out there. But back then, there were just a few. And he was mentioning he was at the Oasis Records. And people would just go on TV shows that were just kind of them on contract. So he says that it was a really huge difference. I want to ask, did you always want to become a singer?
2: 지금 저희는 가수가 아니신 선생님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냥 가수라는 꿈만 있으셨나요?
1: 없었어요. 저는 꿈 없었고
2: 네.
1: 저는 그냥 저희 집이 원체 가난해서
2: 아,
1: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이 또 편안하게
2: 네.
1: 학교 다닐 수 있게끔 하려니까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2: 네.
1: 서울로 14살에 올라와서 그 중국집
2: 네.
1: 차이니스 레스토랑 거기 배달하는 거 했었어요.
2: 아, 정말요?
1: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업이 37가지야.
2: 와우.
1: 근데 이번에 하나 늘었어요.
2: 네.
1: 저 우리 회사 사옥의 1층에
2: 네.
1: K2원트라고 카페를 차려놨거든요.
2: 어, 네.
1: 거기서 이제 서빙도 하고 거기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가 더 늘었어.
2: 아 정말요?
1: 38까지야.
2: 와우, okay, interesting. He says that he really didn't dream of being a singer when he was younger, but more of the fact that he had a harder environment growing up with his family and he wasn't really good at studying, so he had to earn money so that he could help his siblings be in a better situation and to study. So he came to Seoul when he was 14 and he had so many different jobs. He started like delivery work from Chinese restaurants and up until now he says he can count 37 jobs that he went through. Mm-hmm. One more was added because he just opened up a cafe in his entertainment building. So he does do some serving time to time and he is the owner of the cafe. So that's 38. Wow. So he's done everything. But after succeeding as a singer, when was the moment you thought, oh, I am really loved. 그러면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어, 나 좀 되게 대중들이 좋아하는구나,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건 언제였나요?
1: 그거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쭉 좀 힘들다가 1972년도 데뷔해서 74년도에
2: 네.
1: 이제 MBC TV
2: 네.
1: 신인 가수상을 타요.
2: 네?
1: 추억의 푸른다 이런 노래 가지고.
2: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또 썩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2: 네.
1: 이민 갔어요. 돈 번다 그러고.
2: 와우. 네.
1: 그래서 뉴욕 가서 한 8년 반 정도 살다가
2: 네.
1: 이제 다시 들어와서 부른 노래가 옥갱이.
2: 아.
1: 그 옥갱이가 대박나면서부터.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2: 네.
1: 음반 나오고 있으면서
2: 네.
1: 상도 많이 타고 히트곡도 많고
2: 정말 중요한 곡이네요 네. 선생님에게. 네. Oh, okay, he says that he does remember getting some rookie awards and you know around the 70s, but he still didn't think he made it quite yet. And so he actually immigrated to New York because he wanted to earn more money, and he stayed there for many years. And around 8-9ish years later, he came back. He sang one song called 옥경이, and that became a sensational hit. So it is the song that actually started his whole legendary career, and it's the song that has him who he is today. Okay, very interesting. So this is the song that made you into who you are today. And even not that song, but so many songs are sung by a younger generation nowadays. You are like coming back into the trend and into the scen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ensation about all these younger kids falling in love with you? 또 요즘은 젊은 세대도 선생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2: 오, 네네.
1: 그 제가 그 나송을
2: 네.
1: 그때 비하고 같이 콜라보 했잖아요. 그죠?
2: 네.
1: 비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참 대박났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진자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2: 네.
1: 그걸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룹에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그 진진자라는
2: 맞아요.
1: 아, 각종 라디오에서 무지하게 나와요, 노래가.
2: 네, 정말요. Wow, he's just so thankful. And he says that, you know, there was the last song that he did with Rain. You know, Rain contacted him and they made the song. It went so viral. And then there was another very, really fun song that did a hit for MZs. It's called 진진자라. And this is even in Korea called the anti-KSAT song. You shouldn't listen to it before an exam. 이게 또 진진자라는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2: 네.
1: 매년 그 수능 시험 될 때 매면 수능 금지곡으로 꼭 올라가 있어요 지금.
2: 그거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아 이게 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시험이나 뭐 수능 때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처음에는 느껴지셨나요?
1: 그런 생각은 못 해보고
2: 오.
1: 너무 중독성이 있으니까
2: 네.
1: 아 이 노래는 대박 나겠다.
2: 네.
1: 대박 났어요.
2: 느낌이 딱 오셨네요. 그럼 그때.
1: 네, 느낌이.
2: Oh, okay. He thought it was just so catchy. So he didn't think about like the exam part, but he knew that it was going to do well just because it was just so catchy and so great. You released a new album. It's called The Best Album because it's called 2026 태진아. It's very straightforward. So I want to ask, why did you choose this name? 올해 베스트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1: 네. 네.
2: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인 2026. 2026년 태진아 이렇게 앨범 제목을 정하셨는데
1: 네, 네.
2: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냥 저 매년 앨범을 낼 때
2: 네.
1: 그 해에 그 연도수를 꼭 집어넣어요. 그러고 태진아.
0: 오, 네.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태진아 음반을 딱 보면 매년 이렇게 연도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0: 그러면 그 앨범에 어떤 곡들을 넣을지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뭐 이번 앨범은 좀 베스트 앨범으로 하자.
0: 네.
1: 히트곡 옥경에서부터 쭉 있는 걸 좀 넣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신곡 한 두 개 넣고. 네, 그렇게 해서.
0: 오, 오케이.
1: 그래서 가시의 나도 있고. 네.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0: 네. 네. Okay, okay. So it is a mix of his best collections and also some of his newer songs are in it as well. He says when he's making his album names, he tries to put in the year number as well, so like 2026. And if you look at his other names, you could just view from just the date. And of course, you know, the standard of how he chooses the songs are always different. But this time, because it is a best song compilation album, that is how he chose the songs to put into them. Was there a song where you thought, okay, I don't know about anything else, but this song has to be in this album. 그럼 직접 고르시면서 아 다른 곡은 몰라도 이 곡은 꼭 이번 앨범에 넣어야겠다 했던 곡은 어떤 곡이었나요?
1: 뭐 아무래도 옥경이. 그리고 동반자.
0: 네, 네 그렇죠. 네. Okay, he says obviously there was the 옥경이 song we talked about earlier, and then he mentioned 동반자. I want to ask you about this song specifically because you did prepare a amazing, amazing experience for us. You will be singing this song live. 또 동반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동반자라는 곡인데 혹시 어떤 곡인지 저희 해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이 노래는 그냥 제가 이 곡을 쓰는데
0: 네.
1: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0: 네. 와.
1: 우리 옥경이가 저녁을 같이 먹고 차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저녁 응접실에 앉아서 이렇게 옥경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따라라리리라라라 딴따란띠리라리라라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계속 멜로디가 나왔어.
0: 와.
1: 그래서 아하, 요건. 그래서 이루가 아빠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이루가 이제 방에서 나왔어.
0: 네.
1: 야, 요거 내가 이제 멜로디 만드는데 네가 가사 좀 붙여봐라. 그랬더니 이루가 엄마 생각하면서 지금 썼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오케이, 그럼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3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 이 속에 다 있어.
0: 오.
1: 1절, 2절, 3절 계속 불러. 야 이게
0: 와우.
1: 28주 동안 1등 했어요. 순위 프로에서.
0: 이런 경우는 약간 하늘에서 이거는 잘 될 곡이다 이렇게 딱 점지를 해준 것처럼 만들어진
1: 것
0: 곡이네요.
1: 네.
0: Wow, he told us a really interesting behind the scenes story of the song, but it only took him around 5 minutes to complete the song. He says that, you know, after dinner, he was just, you know, drinking tea with his wife, and he just looked at her wife and his wife, and he suddenly thought of this melody, the really famous chorus melody. And then he started, you know, writing it down, and then his son, who is also a musician, came along and asked, oh,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And he said, you know, I have this melody. Can you write some lyrics? And because he was like, okay, are you thinking about mom? He wrote the lyrics, and it's the really famous lyric that talks about how, you know, you are destined for me. You are my, you know, destiny. And they keep repeating this because he believed that this is the key lyric. And this just went crazy viral in Korea. And we are going to be having the experience of a live show today. So I want to ask, okay, 그럼 오늘 저희 동반자 라이브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저희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1: 네.
0: Alrighty guys, if you are ready and if our 선생님 is ready today, then we are ready as well. So we'll be back after 동반자 live in the studio in Heart Attack by 태진아.

gosh, I have no idea how much that performance was just worth.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어디서도 돈 주고도 못 보는 정말 귀한 경험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밖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0: 선생님 노래 부르시는 순간 카메라랑 핸드폰이 몇 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개인 소장을 꼭 해야겠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Wow, we had so many cameras and phones just filming this because we must keep this in our own phones. I also want to check out our viewers as well. 저희 청취자분들 반응도 좀 보고 싶은데요. Wow,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일단 박수 치는 이모티콘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Wow. Let's see. Tigger Share says, this song is able to give energy. Does he also gain energy while performing? 아, 라이브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는 기분인데 선생님께서 부르시면서도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신지.
1: 그럼요. 저도 받아요.
0: Okay. 네. He says, of course, I get the energy as well. Wow, let's see. 계속 그냥 clap, clap, clap. 박수, 박수 많고요. Mika says, I feel soul in this song. 영혼이 느껴지는 곡이다. Ricky says, I like how easy he makes it look. 어쩜 이렇게 쉽게 부르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와우. Oh, his voice is awesome. What a legend. 전설이다. 너무 멋진 목소리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Thank 감사합니다.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네.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Trot is definitely a boom nowadays in Korea. You have so many, you know, talented juniors come up as well. So how,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current trot scene? 트로트 붐이 또 일어난 지 조금 됐는데요. 요즘 또 계속 갈수록 더 대단해지잖아요. 또 너무 많은 후배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참 트로트를 계속해서 한 장르만 했기를 참 잘했구나. 이게 요즘은 뭐 후배 가수들이 그 트로트 그 뭐 프로에서 이렇게 서로 경연 프로에서 아, 새로운 스타가 나오면 또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가 계속 나오니까 야, 참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왔고
0: 맞아요.
1: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네. He says that he's just so happy nowadays and it made him feel like, wow, it was really great for me to be in this one genre and this one industry for a long time. It makes him so happy seeing all these audition programs find new stars in the industry, in the genre. And he's so happy that every year as they do this new audition program, there are new stars in this trot scene and it makes him really proud and happy. But because you've been, you know, such a legendary figure in the industry for a long time, what do you think changed the most from the trot scene back in the days and today? 그러면 요즘은 트로트도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가수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전의 트로트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1: 우선 그 가장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 잘 안 했어요.
0: 네.
1: 다들 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악들.
0: 네.
1: 그런 것도 많이 했고.
0: 그렇죠. 네.
1: 팝, 발라드,
0: 댄스,
1: 많이,
0: 뭐
1: 댄스 이런.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후배들이 너무 많이.
0: 네.
1: 어린, 뭐, 진짜 13살, 12살, 뭐, 8살, 10살 밑에 친구들도 트로트를 하니까.
0: 네.
1: 아,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K-팝이 있고, K-트롯이 생긴 거예요.
0: 네, 그러게요. 네. 와우. Okay, he says that back then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there weren't a lot of younger people in this scene because they wanted to, you know, they wanted to do jazz, soul, like dance music from overseas. But nowadays, they go as young as like 12, 13. Just so many people are trying to be in this hip trot scene. So yeah, one thing that really changed from back in the days. Do you think though, trot, because you mentioned that it's like a K-pop, K-trot kind of thing. Do you think people that don't know the language can still enjoy trot music just as us Koreans do? 또 말씀하신 대로 K-trot, K-트로트가 굉장히 요즘 유명한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한국인만큼이나 트로트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제가 그 1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해외 공연을 해요.
0: 네.
1: 이번에도 이제 10월 달에 뉴욕 가거든요.
0: 네.
1: 예, 그다음에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노스앤젤레스 LA도 또 가야 돼.
0: 와우.
1: 또 캐나다도 가야 돼.
0: 바쁘시네요.
1: 근데 작년에 노스앤젤레스 가서 그 공연하는데 5천석이거든요.
0: 네.
1: 그 5천석인데 한 2,500석이 이제 우리 교포분들.
0: 네.
1: 그다음에 나머지 2,500석은 다 외국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부르면 마지막에 고개 숙인 옥경이 하는 데서 내가 안 부르고 마이크

0: 2,500 were just foreigners, and for when he was singing his Okyeongi song, and they all sang along. So he was like, wow, K-Trot really into it. Okay, then for any of our listeners right now that are new to the trot genre, could you recommend one song that they must listen to?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듣고 계신데요. 만약에 나는 한국 트로트가 조금 새롭다, 오늘 처음 듣는 거다 하면 선생님께서 이 노래는 꼭 들어봐라 하고 추천을 한 곡 해주신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진진자라.
0: 진진자라.
1: 그 작년에 LA에서 진진자라 부를 때 그냥 다 이 객석에서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합창하는 합창.
0: 네.
1: 왜냐면 진진자라가 쉽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후크송이기 때문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원모탈 진진자라 다 따라
0: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쉬우니까 너무 좋겠네요. 네. 오케이.
1: 그래도 재미있는 게 요즘 제가 그 신곡을 지금 이루가 이제 만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가사를 쓰고 있는데 제목이 해피 해피 해피야.
0: 해피 해피 해피. 너무 좋은데요.
1: 해피 해피 해피 해피 you happy me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everybody happy happy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다 따라 부르는 거야.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야. 그 음악도 요즘 이제 보이그룹들 그룹 그 음악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신나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 단계에 있거든요. 너무 좋아.
0: 약간 진진자라 때 느낌이 오셨던 것처럼
1: 진진자라 못지않게끔 또 이것도 큰 대박일 것 같아요.
0: 제가 수능을 안 봐도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한 소절만 지금 들었는데 오케이. He says that he really recommends you guys listen to 진진자라. Obviously, it's a crazy catchy song. And when he was doing it overseas, everybody was talking along, singing along. But he's actually working on a new song right now. And, you know, he just sang some of it. It's about being happy, happy, happy, happy, you know, you happy, you know. And he says that he's in the recording process right now. And he has a feeling, a similar feeling he got to 진진자라. So he feels like it might be a hit just like that song.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m so glad that I don't have to do any KSATs or exams because it is very, very catchy. So hopefully we can listen to it soon.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1: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이 해피 해피에는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쇼리가 중간에 랩을 해요. 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 어린 친구들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럼요.
1: 많이 따라 부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노래도 나오면 바로 수능 검지곡이다.
0: 뭔가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제가 학생이라면 너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Okay, there's also going to be a featuring of Shawty from Mighty Mouth, and he says that, you know, it's going to be a great mix of Gen Z's as well. You know, it's going to be very hip-hop-y. There's going to be a rap. So he says, yeah, I'm really excited for this. We are just as excited as well. 벌써 댓글들도 I'll listen. 나도 들을 거다. 벌써 해피, 해피, 해피 댓글에도 달렸고요. Okay, we'll be really excited. You also did a lot of collaborations with your juniors as well. There was Rain, of course, Kangnam, Jesse, Ailee, just so many people. How do these collaborations usually start? 또 선생님 하면 후배 가수들과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P님, 강남님, 제시님, 에일리님. 이런 콜라보는 보통 제안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선생님을 찾아오는 건가요, 후배분들이?
1: 아니, 이게 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그때 또 소속으로 있을 때니까. 그 제가 노래 이렇게 녹음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내가 그거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다 제가 랩을 또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비빠빠룰라 she's my baby 비빠빠룰라 she's my baby. 그러니까 영어로도 제시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했으니까 영어 발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비빠빠룰라 she's my baby 하는 거하고 제시가 비빠빠룰라 she's my baby 하니까 틀려 느낌이.
0: 정말요? 약간 소울이 있는.
1: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한다는 녹음을 끝내놓고 후배들하고 한번 중간에서 주고받고 하게끔 쉬우니까.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유 해피 미 해피 이거 쉽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0: Okay, he he says that.

0: for example. 그래서 뭐
1: 챌린지 네. 챌린지 비슷하게 뮤직비디오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0: 오.
1: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찾아와서 네. 자, 한 번만 해주세요. 해피 해피.
0: 해피.
1: 그렇지. 이걸 찍는 거야.
0: You happy, happy.
1: 그렇지. 곡을 딱 갖다 연결해 갖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야.
0: 정말 요즘 시대에 너무 알맞는 아이디어네요. Oh, okay. Really interesting. He says for Jesse, it was when they were in the same company and he was writing songs, he was working on his songs and Jesse was like, you know what, 선생님, I want to try singing this. Maybe I'll rap a little bit. And because there were English lyrics, he says that it was really different with her American soul. And just like the new Happy song he was talking about, because it's really easy, he has plans on going to other, you know, seniors or his juniors and asking them to sing apart because it's just so catchy and easy. And the music video could also be like that. He's gonna go to them and be like, hey, could you do this one verse, and then they can just copy and paste that and make it into a music video. Very Gen Z like, so very interesting. But right now, if you were to just pick one person in the whole wide world, just anybody that you could do a collaboration with, dead or alive, who would it be? 그럼 갑자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딱 한 명, 뭐 언제 어디 세대 분이던 상관없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콜라보를 딱 한 가수랑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럼 누굴 고르시겠어요?
1: 아, 제가 콜라보 한 번 하자마자 지드래곤한테 얘기했는데
0: 네.
1: 지드래곤도 또 저하고 이 의상 입는 게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확 컬러풀한
0: 맞아요.
1: 거 한 번은 지드래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중에
0: 네.
1: 태진아 선배님은 내가 자기가 참 좋아하는 선배고 예, 같은 컨셉에
0: 네.
1: 그런 옷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고 나왔었어요.
0: 네.
1: 요즘도 지드래곤 이렇게 뭐 무대를 내가 보면 콘서트 무대를 보면 진짜 느낌이 나고 좀 비슷해.
0: 오, 네 맞아요.
1: 예, 예? 예.
0: 오,
1: 그래서
0: 오케이.
1: 한 번은 내가 지드래곤하고 꼭 한 번 내가 콜라보를 한번 하고 싶다. 아니면 지드래곤 그 무대에서
0: 네.
1: 내가 게스트로 가가지고
0: 오.
1: 같이 그 빅뱅 노래 같이 부르면서
0: 네.
1: 어?
0: 네.
1: 그걸 한번 같이 아니면 지드래곤 그 신곡 중에서 뭐 하나 내가 배워서
0: 그렇죠.
1: 같이 네. 하면서 모자 같이 쓰고 검은 안경 같이 끼고
0: 오, 연출까지 이미 네. 다 생각을 하셨네요.
1: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0: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강남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4년 동안 여러 한 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 같이
0: 와.
1: 같이 듀엣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0: 네. 오케이. He says that he really wishes that he could do something with G-Dragon, GD, because, you know, he thinks that they have similar fashion taste and, you know, they're both male solo singers. And he thinks whenever he's looking at the performances that he does that, oh, we think we're both colorful. We both wear these cool hats. It'll be nice to do a collaboration together. G-Dragon also once mentioned that he really looks up to our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 and he really likes him. So maybe he thought we could do a show together. I could be a guest on one of his performances. We could sing his solo song or a Big Bang song. There was also Gangnam that he did a collaboration with over the span of 3-4 years. They sung about 4-5 songs. So yeah, those are some memorable memories he has with his juniors. You did prepare one more song for us. Oh my gosh, what a day today it is. What song are you singing for us next? 또 저희를 위해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1: 이번 앨범 중에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0: 오.
1: 이거는 가사가 내용이 느낌을.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북한에 공연 갔었잖아요.
0: 네.
1: 그때 가서 북한 상황을 보고 왔을 때 그 느낌, 그때 당시 때 느낌을 생각하면서 또 요즘 또 현 흐름에
0: 네.
1: 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아,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케이블 서로 케이블칼만 타고 우선 먼저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네.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또 한강에서 평양의 대동강까지 케이블칼 또 하나 놓고
0: 네.
1: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0: 아.
1: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고
0: 네.
1: 서로가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나.
0: 네네.
1: 그런 뜻의 노래.
0: 직접 작사를 그럼 하신 건가요?
1: 네, 평화를 상징하면서.
0: 와, 네. okay. So we are going to be listening to our next live, and this song is called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He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he was thinking about the performance that he did in 2019 when he was in North Korea, and after he came back, the emotions that he had, and he really thought, what if we were just

0: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1: 아.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Let's all be happy in this life. Oh my gosh. Ricky says this is a pure Korean song. Yeah. 이게 바로 한국 노래다. Yeah. Wow, 레전드는 영원합니다. Sukasa says 박수 박수 선생님 정말 레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Wow, great melody.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Wow, 아, 국악 느낌도 들어서 yeah. 너무 마음에 든다는 댓글도 있고요. Yeah. Wow, traditional instruments. Oh, okay, everybody. Saying wow, I love the lyrics. 가사도 너무 감명 깊다는 네. 댓글도 많고요. 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0: 아 이 노래가
1: 네
0: 북에서도 네 많이 불려져 가지고
1: 네
0: 야 그래 맞아 케이블카를 먼저 놀자 네. 케이블카를 연결하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1: 네, okay.
0: 싸우지 않아서 좋고.
1: Oh, okay, yeah. So he really does want to talk about the peace part in this song. If we were all connected and we were just happy and helping each other. Before we end off today's episode, I do want to ask some few questions about your life out of music as well. 조금 음악 이야기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데요. 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봐서 그런지 무대 아래에서의 일상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뭐 쉬는 날에는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0: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 옥갱이가
1: 네.
0: 몸이 조금 안 좋잖아요.
1: 네.
0: 치매. 7년째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시간이 집에 가서
1: 네.
0: 이렇게 간호를 해줘요.
1: 네.
0: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1: 네.
0: 한 2시간 전서부터 집에 있다가
1: 네.
0: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그거가 네. 요즘 생활이 그게 제일 많아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신곡 또 새로 또 앨범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0: 그거 하느라고 이제 저희 회사 5층에 또 레코딩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1: 네.
0: 거기서 녹음하는 시간이 많고 어제 저녁에도 밤에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까 조금 킬럭 한번 하잖아요.
1: 아닙니다.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오케이.
0: 저희 아들이 이제 이루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영화를 찍어야 돼요.
1: 네.
0: 영화 데뷔하니까 이루도 이제 좀 다시 이제 또 컴백해야 되니까 이루는 이루대로 또 바쁘니까 내가 또 가능하면 서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1: 네.
0: 왜냐하면 이루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이루는 알아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주 편안해.
1: 네.
0: 그런 시간이 요즘 제일 많아요.
1: Okay. He says that when he's not working on his time off, he does take care of his wife currently. She does have Alzheimer's, so he tries his best to spend more time with her. And she does, you know, feel more comfortable when he's around or when their son is around. So that's what he usually does. Today he was with her as well. And last night he was just working so hard until 2 a.m. as well. He's working on his new album. So he's just always busy. His son, Yiru, is also going to be planning on making a newer promotion. Maybe that's a movie. And he says that, so yeah, our promotions have to be kind of back and forth, so he is just living a really busy life. But you've been working nonstop for so long, and I am assuming that there were probably days when you thought that you just didn't want to do it, or you just kind of wanted to give up, and I wonder how you overcame these phases.
2: 현실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55년을 하시다 보면 아, 나 정말 오늘은 하기 싫다. 오늘은 좀 무대 올라가기 싫다 하는 날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들은 또 어떻게 하루를 소화하셨나요?
0: 그런 생각을 해본 적 하나도 없고.
2: 와.
0: 저는 뭐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할 거고.
2: 와.
0: 네, 내가 가수하는 게 가장 행복한.
2: 네.
0: 근데 내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2: 정말요? 네. Okay, he says that, you know, I've never thought that way. I've always been so happy, and even if I have a next life, I want to be a singer because singing is when I'm the most happiest. Wow, very interesting. So what is it about singing then? What keeps you going? 그럼 노래하시는 거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행복하신 건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쉼없이 계속 선생님을 이끌어 올 수 있었을까요? 원동력이 있으셨나요?
0: 그건 아무래도 우리 팬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2: 네.
0: 제 앨범 많이 사주시고
2: 네.
0: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고
2: 네.
0: 제 노래 또 이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많이 좀 불러주셨고 네. 그런 게 저한테 하나의 예, 큰 에너지가 되죠. 행복한.
1: 오케이. He says, of course, his fans. When his fans are really listening to his songs, buying his albums, going to the singing room and singing his songs, those are the moments when he really feels fulfilled and he really feels the love and affection and support he gains from all of his fans. Okay, then what if you were to meet yourself in the 20s right now? What kind of advice would you give to yourself? 그러면 만약 지금의 선생님이 20대의 태진아 선생님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0: 뭐 하여튼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네.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절대 포기는 하지 마라.
1: 네. 네. 오, 절대 포기를 하지 마라.
0: 포기하지 마라.
1: 그냥 쭉 가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 오, 뭔가 많은...
0: 최선을 다해.
1: 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네. 말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저희 어린 청취자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그럼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냥 쭉
0: 그럼요.
1: 최선을 다해서
0: 그럼요.
1: 포기하지 말고
0: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라. 운동을 하고 있어? 네. 운동에 최선을 다해라.
1: 네.
0: 또 지금 뭐 영화를 노래를 하고 있어? 노래를 최선을 다해라. 행복한 마음으로
1: 네. 네. 행복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요 혹시 선생님 뭘 열심히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청춘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이 항상 있잖아요.
0: 근데 본인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 잘하는 걸 찾아요.
0: 본인이 네. 본인이 제 자신 있는 거
1: 네.
0: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 뭐 아빠 엄마하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 아 형들이 좀 하지 말라고
1: 네.
0: 아 그래? 그럼 그래도 너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죠.
1: 네.
0: 해야지.
1: 하고 싶은 거면
0: 그럼요.
1: 그냥 해라라는 그럼요. 말씀을. Oh, okay, he gave us really good advice because he said if he were going back to see his 20s, him in his 20s, he would say don't give up and just continue what you're doing. Continue what makes you happy. And I asked, I think this is something a lot of our people today, like the young people today want to listen to as well. Is that the same type of advice you'd give? And he says, yeah, you know, I just want to say don't give up, whether that's studying, whether that's working out, whether that's singing, whether that's working, whatever it is that you are doing right now, just do your best and make sure you try to keep happy. And I asked him, but what if we aren't really, what if we're unsure about what we actually want to do? And he says, find what you're good at, and it doesn't matter what people around you are telling you, just do what you're good at, and just do what makes you happy, because that is the most important. Oh, wow, we had so much wisdom in the studio today.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I want to ask our last question of the day. What kind of a singer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as? 저희 벌써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0: 네.
1: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0: 뭐 항상 그냥 편안한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뭐
1: 네.
0: 아저씨 옆집에 네. 반갑게 보는 아저씨 같은 그런 가수로
1: 네. 네. Oh, okay. He always wants to be remembered as the friendly next door man, the friendly next door singer that you can always just welcome and always just be happy looking at.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즐거우셨을까요?
0: 아, 너무 좋았어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e last song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is 가시여이나 by the man himself, 태진아.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your interview and I hope you guys really enjoy watching our live shows this week as well. We're really going to be waiting for your new song as well. 저희 신곡도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그 신곡 앨범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저를 좀 불러주세요.
1: 정말요?
0: 네,
1: 정말요?
0: 네, 저희 해피
1: 저희 네.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0: 네, 네, 네.
1: Alright. He says that he'll come back next time his new album comes out. So we'll be waiting and we have this all on camera. So you guys will be remembering it as well. 저희 PD님도 밖에서 오케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0: 네, 그때는
1: 그럼, 네.
0: 그 곡을 이루고 썼으니까
1: 네.
0: 이루하고 같이 올게.
1: 오, 너무 좋아요. Okay, with his son as well, because he's going to be the composer. 저희 그럼 조만간 뵐 날을 기대하고 그럼요. 있겠습니다. 네. Then we will see you very soon. Once again, the last song for today is 가시여이나 by 태진아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김재희,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고시 가령,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the man 태진아 has been joining us today. Bye, guys!

0: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온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1: Alright, you're back. So, you're continuing our poem towards the Kwikyeong-gun. So, last night we finally said goodbye to our traveler, right? Yeah, shake our hands. So, the true strangers like waved to each other and traveler went on their way. And now the poem turns its attention like back to the beautiful Jeju landscape around us. So, let's start with Jeju phrase.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전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노래 잘도 불렀구나.
2: Wow, this is a long sentence. Because, you know, our month is coming to an end and I'm just, you know, trying to hurry.
1: And so let's break it down first. 하늘도, easy, the sky too. 제별히, especially. 말깡하고, clear and bright. 이낭 전항에서. In this tree and that tree, 낭 tree, in Jeju language. So 생이들도, the birds too. 생이들, 생이, bird. 인행내만 썩 among themselves, 노래를 잘도 불렀구나. They're really singing away. So the meaning of this phrase, the sky is especially clear and in the trees, the birds are happily singing away to each other. Alright, so it was a long sentence, but it's worth learning. Yeah, this pretty sentence because you can almost like picture the scene. You know, traveler has already left, but everything becomes quiet again. And suddenly you notice the clear sky and all the birds like singing in the trees. Beautiful, right? Just a peaceful, ordinary day on Jeju. Alright, so that wraps up 뭐랜 거람시냐 and now moving to our next song break and come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The first song, 화분 by Alex, followed by 가을 방학 by 가을 방학.

0: It's time for Tune In Time, and today we're joined by a sorikun, a Korean traditional vocalist and all-rounder entertainer who has been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gugak and connecting with K-culture fans around the world. We have with us Lee Bong-gun.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My name is Lee Bong-gun. I perform Korean traditional music, 판소리. 예, 반갑습니다.
0: Yay! Welcome,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Benny, one of our crunchers, is saying welcome, 봉근님,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On stage, moving right in, you have this incredibly powerful voice, you know, which just captivates all the audiences. Are you just as energetic in your everyday life? 무대 위에서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폭발적인 성량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편인가요?
1: 아니요. 그러진 않고.
0: 네.
1: 예, 그러지는 않고 보통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있다가 네. 참았다가 그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폭발시키는 예, 그러고 네. 있습니다.
0: So usually 봉근 would just have all the energy to himself, stay calm, keep it to himself, and on stage he just explosively expresses that all at once. All right. Well, traditional Korean vocal techniques seem like they could put a lot of strain on the voice. When we hear you sing on stage, when I saw you, heard you through media as well, do you have a routine to taking care of your voice? 국악 발성은 목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관리하는 루틴이나 방법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예,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리고 네. 잠을 많이 자야죠. 네.
0: So he drinks a lot of water,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keep your throat hydrated all the time. And he sleeps a lot too, to really rejuvenate his throat and keep it healthy. All right. Well, to all the people who use their voice a lot, do keep that in mind as well. And you know what? I think the best way to discover what makes Lee Bong-gun so special is to simply hear your music all together. And let's listen to a bit of 사랑가 or love song from 춘향전. 우리가 Lee Bong-gun님의 매력에 대해 알려면 음악을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전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사랑가 잠깐 들어볼까요?
2: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0: Right, so this acoustic rendition of 사랑가 or love song, which you created with the fusion band Second Moon or 두 번째 달, sounds so refreshingly different.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version of 사랑가, what qualities did you most want to bring out in this version?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 함께 작업한 어쿠스틱한 느낌의 사랑가였는데요. 정말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원래의 전통 사랑가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장 살리고 싶으셨나요?
1: 이 곡의 제목 자체가 사랑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So because this song is called Love Song, the most important thing 봉근 thought was expressing that love.
1: 그래서 사랑스럽게 부르려고 했고요.
0: 네. So he tried to sing it in a very lovely, lovable way.
1: 네. 그리고 또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게 어떤 연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0: 네. So you would express your love to a romantic partner within the song.
1: 그리고 듣는 분들께는 또 이제 가족들을 또 사랑을 연상케 하는 예, 그런 곡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0: And also depending on the audience and the listeners, you can also think about your family, love towards your family as you listen to this very song. So loving, lovable, all at once through this song is what you can feel. All right. Well, what first led you to begin training in traditional Korean singing though? 처음 전통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0: So surprisingly, it's not because 봉근 wanted to do it.
1: 예, 저희 부모님께서 아, 네. 예, 아버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0: So Bonggeun was actually recommended by his dad to start traditional music.
1: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예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예를 잘 못해 가지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없어서 판소를 냈습니다.
0: All right. So, Bonggeun's dad actually does traditional writing called 서예, but because Bonggeun was not good at it and he couldn't inherit that from his father, he did something else that was traditional, and that is traditional singing. Very interesting.
1: Yeah.
0: All right. Well, among international audiences, 판소리 training is sometimes famously associated with singers practicing under waterfalls, you know, until their voices give out. Looking back on the process of your own training, what was an experience that involved very intense training?
3: 외국인들에게 판소리 훈련은 폭포수 아래에서 목이 쉴 때까지 훈련을 하는 소리를 지르는 훈련이거든요. 실제로 목소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봉근님께서 겪었던 가장 치열했던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1: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거든요.
0: 아, 네.
1: 특히나 이제 폭포, 네. 폭포 옆에서 이제 소리 연습을 했고요.
0: 네. So wow, surprisingly, he did actually do that very waterfall training. He sang next to a waterfall. 네.
1: 그리고 이제 굴 안에서, 네, 굴 안에서 또 소리 연습을 했고요.
0: 아. And he also practiced singing in a cave too.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절벽 같은 곳에서도 네. 예,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0: Oh, and he also sang in front of a cliff as well. 이 모든 게 다 성량을 키우기 위함일까요?
1: 그런 것도 있고요. 폭포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성량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네. 그리고 이제 토굴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이제 목소리를 섬세하게 만드는.
0: 아. 네. So I asked him if all these training methods are to increase the volume of your voice, but he said singing next to a waterfall, yes, you are training there to increase your volume, but singing in a cave, you're making your voice a little more detailed, is what he said. Very interesting. Wow. All right. Well, you majored in traditional 판소리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ut you also began exploring crossover music. Music,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국악 group 신한악, right? So what made you want to venture beyond traditional 판소리 and try something new?
3: 한예종에서 정통 판소리를 전공하셨지만 국악 프로젝트 그룹 신한악 활동 등을 통해 크로스오버를 시도하셨잖아요. 이 도전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1: 판소리라고 하는 예술 자체가 네. 혼자서 하는 예술이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혼자서 하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음악인 분들을 만나서 앙상블을 굉장히 이루고 싶었습니다.
0: So with 판소리, you're doing it alone, right? You're the only singer doing that storytelling style music. So he felt quite lonely, which is why he wanted to create an ensemble and work with his colleagues, do music together, so that he feels less lonely, basically.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음악들과 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시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저의 개인의 음악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어떠한 발돋움이 되더라고요.
0: 아, 네. So by working with all these different colleagues, trying out different genres, he was able to grow as an artist. And also he just became better as an artist and was able to experience all these different fields of music as well. Well, you know what? You went on to win a Korean music competition show, captivating audiences with the power and emotion through your traditional vocals. Let's take a look at it together.
3: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국악의 폭발적인 성량과 감정으로 대중을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당시 자료 함께 볼까요?

0: Bravo! Woohoo! Thank you so much, Bonggun. Wow, that just gave me so much goosebumps. Now, I'm so used to his powerful vocals, but this very subtle and restrained performance, it was really sad.
1: 뭔가 되게 폭발적인 성량으로 저는 그게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봉근님 방송에서 많이 봤던. 네. 이렇게 잔잔하고 구슬프고 뭔가 더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우리 크런처들도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Let me read a few comments. NordiscabBC is saying, I'm seriously almost speechless. 말을 잃었다. 라고 해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And Benny is asking, I want to ask how he prepares his voice when singing. 노래하시기 전에 어떻게 목소리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크런처가.
2: 아무래도 이제 집중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에 집중 한 점을 딱 만들어서 네. 예,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어가듯이 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0: Wow. So he said concentration is key. He focuses on one point and he sort of connects the dots to create a line. It sounds very artistic, but that's how he does it. Now, Lamobi99 is saying goosebumps all over my arms. 저도 닭살 돋았습니다. 팔에 라고 얘기해 주셨고.
2: 감사합니다.
0: King underscore B is saying wow, just wow. 그저 와우입니다. Mikey underscore Bruce is saying living legend right here. 살아있는 전설이다.
2: Thank you
0: so much, Crunchers.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for us.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Bonggun. Now this time, let's hear a bit of 갈까보다 from the soundtrack of The Singer, the film starring you. 이번에는 이봉근님 주연의 영화죠. 소리꾼 The Singer의 OST 갈까보다 잠시 들어볼게요.
2: 갈까보다

0: 판소리 흥타령의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가 떠오르던데 이 곡을 통해서 어떤 꿈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1: 현생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표를 꿈꾸고 또 꿈을 꿈에서 살잖아요.
0: 네. So we're living this life reality and we all have a dream that we dream of, right?
1: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꿈인 것인가?
0: 아, all right. So is it our dream that we want to dream?
1: Yeah.
0: If that makes
1: 그리고,
0: sense.
1: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뤘을 꿈인 것인가? 꿈을 이뤘을 꿈인 것인가?
0: Oh, okay. So is it a dream in which you have achieved that dream?
1: 예,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입니다.
0: Wow. So it asks a question to the listeners. Is it that sort of a dream? Or is that achieving the dream, a dream that you're dreaming in your reality? So basically a question to the audience.
1: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 가사 내용에는 네. 사랑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또한 본인을 떠난 여자를 그리면서 네. 하는 노래거든요.
0: And also there's a part of a love story in this song as well. And the singer is thinking about this woman who has gone.
1: 네, 그래서 그 떠난 그 이별한 그 사람을 두고 이것은 꿈이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And the singer is also saying that, oh, the fact that the woman has left the person is a dream. And they're not accepting that as reality.
1: 굉장히 여러 철학이 들어가 있는
0: 그런 내용입니다. 네, it is quite philosophical. It's not just about romantic love, but the dream that we all have in reality, what not. It's quite deep. Yeah. All right. Well, you seem to change the texture and character of your voice depending on the genre. How do you do that? 장르마다 목소리의 결을 바꾸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앞서 들어본 곡에서도 목소리가 바뀌는 구간이 네. 있었거든요. 네.
1: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르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장르를 했을 때는 그 장르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0: So we listened to the song earlier, but he's able to change his voice depending on the different genres of songs that he sings, right? And Bonggun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understand the genre of the song that you're going to sing in depth, all right? And he tried to change his voice texture depending on that, and he practiced that as well. Well, we have a cruncher, 20 Mateo, saying, what genres of music do you frequently listen to? Do you ever listen to K-pop? 우리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평소에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으시는지, K-pop도 들으시는지 궁금해하네요.
1: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0: You know what? He listens to K-pop a lot.
1: 네, 굉장히 okay. 많이 듣고요. 네. 네,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0: 국악과 함께. And he also thinks about how he can merge that with 국악,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판소리 as he listens to a lot of K-pop.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crossover tracks like this can get listeners anywhere in the world moving regardless of the language barrier, like we said. So how can international listeners, would you say, enjoy traditional Korean music in a way that feels more accessible and enjoyable? 이런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곡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어떤 리스너가 들어도 몸을 흔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해외 청취자들이 우리 소리를 더 가깝고 힙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처음에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멜로디잖아요.
0: 네. 네,
1: 멜로디 라인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씩 언어도 좀 재밌게 배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So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ut in order to understand a country's culture, you have to inevitably know their language, right? And when you listen to a s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ears is the melody. And as you listen to the melody, do try to pay attention to the language as well. If you don't know it, try to at least learn the language or the meaning of the lyrics to better enjoy the song. 아, 그 언어를 모르...